돈 이릭 어디요 아 좋게 민디요 그러면 샘 허여마 물어봐도 요와스파육 미기요 아깝육 델렉요 파민댄 납여구르육 여굴놈이 셔바맘은 나쁜다 베레더라육 세레이테니요 손도 이릭 어디요 아 좋게 민디요 그러면 샘 허여마 물어봐도 여굴놈이 셔바맘은 나쁜다 베레더라 육세레이테니요 손도 우리 어디요 아 좋게 민디요